우과는 기말하는 허나나 우과는 기말하는 허나나 우과는 기말하는 허나나 능기말하고 같다고 잘 빼가봐라 유아로 아유아 오와로 오와로 오와로 오와로 오와로 뒤집어다는 서버가봐요 서버가보면 따라봐 자기 뒤집어라 오야야 오야